0: 발로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 마라 부리노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와와로 고가라 마라 부르노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 마라 노래가 미래도 와라가와 아우유 디제이 가시오 어른님
1: Bella way.